0: 나는 저걸 수 있다고 봅니다.
1: 그래야 영페이가 가라앉으나 우리 다시 주의력을 분산させる 자매니 크로마가 대가이 메다스 텐시 화나라네 소가
2: 가이!
3: 하이
2: それとの道に剣も張れ俺たちの目標は車ではないヤンフェイだ